0: 아이 쫄비가 사고 너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신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phangbi gani online complaint tawbi ge har k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s ki maramda hen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madhang da tabi rasi atheng badasu thabal film sidagi नावोय मदि रोशी बिना निगे पुनबा खोंजेलदा देवदास ना सैरेंगबा सगल सेम तिजेंद्र ना सैरांगबा फिल्म मिसै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카야 나시 에코이나 팅나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훔다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우
2: 마탕다 란톡차리 자 호텔 펌스다기 푸슈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코르제이 마푸나 사이랭바 오깃 아마디 휘닝 슘밤 Surasna Sairangba film isai.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 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Lakaduri Bamani 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liba Singhi Wakalun Fongt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P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2: Matang the Tabi Rasi Roshi Binaginai Tom Konjel da Arun Kumar Akamna Sairingba Hamom Nabana Sairangba Film Isai.

0: 알로.
1: 아니, 씨, 똥크라브라.
0: 어, 똥크래.
1: 디비다. 아니, 씨, 오버다. 아이, 아이, 암 까크래. 이 짝이 눈 아이 봐도, 아이, 사람이 아바팡드래.
0: 하, 하이닝 입어도 까리노.
1: 마네 이익 입을 남가누도, 아이네. 다모네 이익 와이 봐라.
0: 아이, 하이디. 마나 쿰제리바 보쿰싱도 아쉬운머니 담마게
1: 아이고 담어 아이부 아이부 낙비래로이드라
0: 낙비바 낙비다바 하이바세

0: 아잉원다 미암다 콰이득이 루고가 항니 아이캉이 낭나 이부수능시 아두부 낭기 뻥루부터 모이도 와락뻥암무다바 아쇼이부 콩탕니
1: 다버
0: 아이네 술 낭부이암는 혹시 두껏잡아 샤오닝먹이 사루카에 아오르바수 낭부 아둠능시 아시 하이두나수 낭부 악비라바디 미암나까리 하이니 피덤 외베야로이 뚱다 누피 외비케야나 나토우탐나라카니 아두고 빅리버 앙앙시기 수칼 낭 레이나 레이나 힝나 힝나 부팡 수다바 하이바도 오이레 마나 따뜻나 이마 까다이 샛키 항이 호이 낭기 낙다 마 탐바야 아두 마 망가다바 마리 낭기 나팜다 에이기 타지바 망크라
1: 마디 마디 그리 말도 강다브라
0: 강디
1: 리박 사크바 가바다 디비다
0: 아이는 디비행한데 가발바한데 하두나 강대 아두부 시득이디 마나항바다 아이는 까리 보콤노 비그다바 강대
2: 엄마! 오빠!
3: 아니스 아이 이빠 시들레 가이다오래

마탕이 그돌다 따비레시 나마세 사포 란비니 필마시데기 아머지 로림범 아마디 마두리기 아픈마 건절다 헤로짓 나오리범나 세리앵바 아마디 아머지 로림범나 세랑비시 이세 그돌 담제리 따비레시

0: 아동기 아빠 한번 긍진자리 타박도 온톡나바 헌어저기
1: 응아시기 아로이보 오이나 바카사리바 지티에시 엔지라나비 보람바추 택대기나 타비락바니
0: 보람바추 택대기 엔지라나비 따라함 옥사리 하이비유
1: 미오이바나 타이벙판다 콩다락바 응알링이 마탐다 샥 이싱 통라가 자바히람데 사탄두나 우탁대기 우하이 우하이 자라가 힝나 보호나라미 마이 부톡바슈 하이람데 포트코디막 힝나 자바게 하이나빌레라미 마탐 아두다 사앙아곰 라우바 콩바나 론 오이라미 아두보 마탐기 마퉁 인나 아깍나바 론 아마 부톡두나 미 아마가 아마가기 와칼 퍽독나바 하우라키 나시디 자티 쿠딩마키 동안 동안 말롤 아마맘 로이나 레이리 아이코이기수 Manipuri lol asi August ki tang kunda Bharat ki Nepal shuba sedulda sanki Nimit asi Manipuri language day hainashu palan tauri
0: How ki ba lisinga machamapal marfutarani thoigi August ki tang kunda Bharat sangvidhan ki Nepal shuba sedulda Manipuri lon bu sanki bu buning sing bu oina ngasi su sahi khudingi August ki tang kun bu Manipuri language day haina palantaunari natramala
1: ahoi
0: manipuri lonsu malem sinbathungna khangnakre masimakti ekhoi laibak phabani
1: ahau kibo august ki tang tara ga nipan da thabirakhiba science magazine gi thoramda plastic tagi hydrogen da onthokpa loinana tungnam chatki damak green hydrogen mathok tarakpa haibasida dr shoram bobi singa unaduna wari sanaba adu ta jabada yam namak mit nakong oijaki
0: Haukiba August ki tang tara Nepal da sandukchakiba science magazine plastic tagi hydrogen fuel do wonthokpa amasung tunglam chatki damak green hydrogen mathau tarakpa ai baning thaujam syam kisor tharomasi ki saruk ama oina dr swaram bobi singa raichandra singh thamgo unadana wari batai saba hairiba tharomasi bu tabada nungai kanai takpirakpa marilinaba section da soidenamaki pagdam jage
1: ahariba nimit asida thabirakiba khanane nabagi thoramda inkhalakliba naha singi lamcha sajatta ahongwa lakpa ahariba wariwatai asisu tajabada yamna ma apena pokchaki
0: ahariba nimit asima ki nimidang pungma pal minit manga chatpa matamda sandukchakiba khanane nabagi thoramda inkhalakliba naha singi lamcha sajatta ahongwa lakpa thoramasida expert oina lengsin bikhiba sing noni bala narengbam social activist amadi tangje khombi yambem clinical psychologist watem bikhiba amadi thorum puthokpi thoksom renubala hairibe thorum asi bukhaida na tabiramba tobimal khangba uchabaga loinana ngasi gidamakta di sithi thabirakliba amadi thorum tabiriba singbu manina mukahanna khurumjari
1: malan shu khurumjari
2: mani maladegi sithi paukhum tabiri Akashwani Imphal, Hausik, Western Music Thorum Gidamag, Maniza Mauda, Kasinajari.

마다 미셰 아니카 마탕 마탕 오나 다비크레 그돌게 한바다 오이남 스와미 쿠마르기 컨젤다 스와란 쿠마르나 세링 베이셰 아니슈 베이셰이다 사골셈 디젠르기 컨젤다 비에스 이보야마나 세링바 마다 미셰

0: 무인이 미워비는 미워비 파티 해야 되는 말 아니지. 어두부까리 마름다기 파타바 월큼해두까 나눠주가는 애들아. 분시신 와있더라 무인이. 파이 양파이 누마에베서 마사마 돕는 누아를 걸로래. 마사마 탐탐탐 누아를 걸로래. 아이디 옥다보니 나 콜고 원세는 월이 샤바세. 난 그리 이제 안 마음을 잃었더라.
1: 까불부까나나 마 통마름 캉다보니 하이노. 따보이디 얌기알레이바 신부미니
0: 뭐이네 엉엉때 아이고 숨돌아무라 대연부 여우고 혹시 오래부 지역금나 오라무라 아이쇼 비스빌가 엉엉원에 라이프나 오뿐이 어두부 가리마람덕이 가리와칸덕이 아이기 곡셀라리고 근장키노는 캉부라
1: 아이 캉이 따보
0: 난 그래 캉이마 난 누구 그래 캉이노 아이 뭐 옥도버니 군단이 유타버니 미 보관문이 합신다 도마 아이기 말합니다 낭낭거리 강해 에이 코일레 가이길에 섬유암 시엔 가나다 타본 쪽이 모두 쇠인 애들 두가해 모두 거리기는 강부라 낭낭거리 바보 야는 믿어 못하니 아두부레 가이 훅도나이고 샤워해 아두부 아이디 누마해 거리기노 거리기노 낭낭거리 샤비 파란 시범 뭐니 눈깝비로 모이네 아이기 와식 따로 눈깝비로 아이디 놈의 그 눈깝비 이따 눈깝도 나와봐 강세 아이디 모토 사건 쓰레지대 스쿠터를 쓰레지대 아이 거기 가 쓰레지대 아이 거기 봐봐서 놈의 그 소문인 거 미니 아이디 콜에서 까대
1: 따보이 아이 미나기나서 눈비 타이비만 박내 안에 큰 이유 따보이
0: 이션 넌데기 있어 주랬더라 넌넌버리 갖고 있는 게 넌버리 왕왕왕 방어 아이는 안구나 쓰라밖에 안 다 아들 시까리 이놈의 무인이
2: 비에마 비에마
1: 이마
2: 남자 모두 토근에 저걸 가 취향 꾸인일리 무인아
0: 이놈의 마
2: 그 이놈아 나 짱가 와리 사람이 왜 낭보
0: 그래디 망라 버니나 라리 끝나 봐 끝나 호노 와이더스 무인이나 하이저럼이니 그
2: 이놈 호호 이봉어 레카야 엄대들 레미나 바하지디 포미나 바나 카나노 포미나 다바나 카나노 헤 포미나 바나 셀굼나 칸가 다바니 기응오이 인도원 쿠이슈네 레카 이봉이 바싱도 타네레 샤잉데 양키 네로이나 자레
0: 이도메마
2: 레카 이봉이 바싱도네 수네 아이코이시 헤 포미나 바마 셀마치에데 오나 칸비레 이도
0: 이도메마
2: 후지 인도올 코이 아할로레 아두부 레카 이봉이 바싱도디 후지 파웨 까오글레디도 이봉아 아두네 나 코이네 나학레테나 아이코이 콘도마 바젤라 알라가 미 카나바시 마치 카나가노 이봉아
0: 이놈아
2: 나코니 미 카나라가 아파바땅 칼 에비나 잔기 민자 헤나 티브수 카나나 캉니 이놈아 하리시디는 코이 파닝드나 하이베니코
0: 이놈아 허유기는 봐도 아스마이 가리디 양 깔깔 더워
2: 그 카나노네 가리 카나
0: 더워 어두도 가리도 카르톰나 더워 레카 양아노 비쇼그네 아이루레 어두도 마기 와이 콘다도 미 우시떠범 야 후드 나사나 좀
2: 호이다 호이다 이따나 부디 라라모이다 인도나 수예나 캉이다 더부더부 나코이디 인 칼레이베니 나하네 동기 자티 시기 윤비오를 보수가나나 강니 미 카나닝다드네 인도나는 회파닝드네 숨 하이바니다 장원에 난 바봉 라가람 자우토레네 와토레니네 라이라이 수파드네 니티네 윤데레게 하이드르가 가리기노 이히 붕어 장하게 꼬아 또 빵앙
0: 코이 마가 바바가스 아이 시부 레카이 새끼 너무 뽑히르므로 강데메 이션 이션 이천 이천 이천 레카이 누피 코비야데 로부야데 수카람 바하네 야오부게이 마치 누바니 유턱다 깡가 턱디라 유턱마르 덩어르가 레 토우게 강니 아씨
3: 까라라 드로랭어 씨야 이나 하나 짜까다 불러 홍보시보 나 새끼 누비시다 바톤 다리에 니네 인공도 불러블라 이걸로 홍보시 까라라 드로 이나 한자 둘이자 어 야이 이게 마루 코비야게

0: ममिता अमोर पुरुमाल में खूब से लेते ना रिक्शो पार्किंग दे रिक्शो का नेक खाई और खाई दे लेरे मनी अतु नदी मी की मपोला मैं पूरा लम्बी मी हाथ पे और मी छह लाख पे और मैं हाथ लेते ना करी उपाय ले रही अतु खले रे साजा फी खूब से लेता ले रे मनी होंगो इच्छा था होंगो पर होंग दे होंगो
1: खुरा खुराबू ने
0: इच्छा की कौन सी नुकसी है ता
1: ဟိုယ်ဤဘုံငိုချေရင်ဘတ်စုဝမ်ဆောရနဇုံဖီရန်ဇာရနဥထုံနစင်လေမခဒါခရာဘူဘေဘာရကစုမခွန်မရန်ခန်းနေကပတ်ပတ်ဖဇိနေဟိချာချေဟာခရာဘူဟေးအုံလမရေဆူရိုင်းနန်ကြီးဘေဘာမရန်တူရန်ကတော့ဤဘုံငန်ကရိုက်ဒီကိနော်အိုင်ဥရိဘုတ်တကိနီနမင်ကရိကဝေးအဘိနတ်စကောဂျီခိုင်ဒဘတူရီအော်ဟူဂျောဂျီအိပတ်နာဒအမ်ဘီဘီအက်စ်ဟိုင်ဘတ်ဒီဒေါက်တာတမ်ဂျီရီဟာခိုင်ယုံနိုနဟေးအာထု
0: 또 미디 레이트의 통암. 통암. 뭐 우리 보고라 되기나?
1: 아, 마야이 와이 되기.
0: 마야이 와이 해비디?
1: 와이, 닥터 도조 이 레이카이 되기.
0: 무슨 좀 레이카이 줘?
1: 허이 많이 많이.
0: 아, 나 호바 하게.
1: 하이비요.
0: 이번에 해보는 뭐가 낭나 인건다. 후라부에는 하이브 와품두다. 여우리 무 해비도 거리 하리나. 무도 해비 레이보.
1: 어느 때 미에는 하이네에는 좀 하이즈버니.
0: 후라부 인도는 부다 더보 마모 보 어자보. 모두 이분 걸 론탑 거위. 잉글리시다 서픽스.
1: 호이 호이.
0: 모두 배반 나라다 해도 빠이도. 배반 나라다 해도 기바이도 거위.
1: 거리 하이는 거기서 그다 보노. 아이 강자들이.
0: 아니 거리 하이는 거고 그다 보노 하이브 와품은 하는 망타는 어디 거리가.
1: 낙비가니 코라이 부모에네 해도 거기서라기.
0: 아니야. 나 코라이. 난 뭐 이거 하면 강불하냐. 아이고디. 아이 샤나로브니 앙옴로브니시 난 강불하다.
1: 아이 강자디.
0: 좀 이봉어. 난 맹문데네 코라이 부모는 거기도 고. 아이 차나로브니 앙옴로브니 나이.
1: 오.
0: 코라이 부모 거 이봉어.
1: 아 코라이 부모.
0: 이봉어. 아이고. 가리 할바까 동세 바까리 따는 세바.
1: 코라이 부모 숭로브니 아이. 미에마 각티자락보니.
0: 아이 누파르 누피르 나이.
1: 누피니다.
0: 누피야.
1: 호이.
0: 샤비르 모우로.
1: 레샤비니.
0: 에, 한모 이보. 레카 이제 있는 강도 미임들레티.
1: 오.
0: 이샤니 몰라 무슨 허울이래.
1: 오.
0: 한모.
1: 무희니에드나.
0: 하.
1: 무희니.
0: 무희니야.
1: 호이. 메틱다 핏 포지션 펑키바두가 12도나 세컨 포지션 펑키비도.
0: 어. 뭐 세컨 번제비도.
1: 많이.
0: 비에시단 비도.
1: 호이 호이 많이 크라이 뭐 많이.
0: 나 공고. 이샤이 뭐 어디 감독 강내로 봐.
1: 스쿨링 내기 강나 잡아. 마부디 얘기 주니아니. 아이네 마기 시니아니.
0: 다리 신나 바니가 꾸이나 브랜 해.
1: 아들 와 범나 세디다.
0: 아이네 하비드 시니. 파타나디 MBBS 스토리바 닥터 담비 빈낭나. 수티 돌고다.
1: 호이 호이.
0: 난기 스쿨링 내기 강나 비 난기 주니아니 호기도. 우리게 아이들고 꼬이게 꼬르게 가 간물 해 브랜 해.
1: 크라이 모기 왕스리 파리카데
0: 호이. 왜 부두? 마두 군마가 먹는데. 라와이자. 그죠. 우리 자. 아마 가로 엄 저리 넘비세. 두두두. 이자리 저.
1: 우자리 우자리.
0: 아저 좀 늦잖아.
1: 호이.
0: 또 아다 또 부크리 아까 또. 아래 신무 부자 부크리 좀 먹네.
1: 신무 우리 시.
0: 아. 아 시게 맞는다.
1: 아 시게 맞는다.
0: 징그라 게트 오는 반바 통가람 내는 거니.
1: 오.
0: 아저 장우. 마마래 호부니.
1: 하.
0: 마사디 콜레지 할로 좀.
1: 그.
0: 아 영어 이분 오와 이게. 마통 문화원에 난 레샤비 한겐 갈라디 세히 양가 한국고. 아이 제 마파리 나이
1: 하
0: 아이 제 무슨 일 파더니 나
1: 쇼피드네 도리시 마가 시부 무슨 일이 마파워리고 오 야무슨 미니드나 시리 아한도 모이기름 덤실에 락보다 마파가 하나 강나라봐 모이기름 덤실이 연키 연키보다 파자박이 파자박 낫다 나북람 한기 파자바 식량 파자바 신야 땀나 빠이 리바 혹시 뭐야 씨 봐

나하루기 건절 더름 따비리 더름 선독누 따한절이 벗이 아가시원이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니 자 태자리베 더름 빠링아 세기가 스님이다 북마빨가 미니트 망아 따한절이니 삭담 죽고리리 더름 란톡비가다 벗인 옌콘 죽의 쇼리에메디 독종 고빈 Nimidang pung mapal gamit kung tramanga. Manipuri film segi kudo sanuk na tahan jagani. Nimidang pung tara. Git ki thoram lantok jagani. Akashwani Imphal, Hauzik, Makataba thoram, Kangla Chenil degi, Nimidang pung

키드나 떠오버니 파제방감 자라로 파데바야데 파제방감 자라로 파데바야데 송암 행암 자라로 아 쉽나 산들전에 곰비 마마마라에 맞아 도비아니도 신다 보다 하나도 나 갈락리 산들전에 곰비비 막 빠이마눈다 까리 갈리 모이랑기 도비세 가보이기 묵기 묵가랑나 세레이 샤바 해람노 아두나디 가보이기 묵기 묵가랑고 덕두나 세레이 비샤타나라게 갈락리 마빠이붕어 또 무닝 더우다 한 갈리 마빠이붕어 또 무닝 더위야 당 방나바다 잔드렉 쩌닝 곰비 마몸랑을 맞춰 더위야 니도 썰어이 비샤타

봉파마스다 아카시바니 인팔게 FM 상하이 채널다 토럼 다비리바 마얀 뽐나 막부 아무까 한나 따람 녹제리 녹제리 하우지 봉파마스다 부스라클리 다비리바 마얀나 카우랑 나가이 비리바 토럼 굿이브닝 매니폴 거기 토럼 마스다 서로가 비락 나비기다 막다 마우사금 탐저리바 모바일 넘버 아무튼 하나 닝싱적에 거기 모바일 넘버리 9863102016 탐저리바 모바일 넘버를 쓰다 SMS 아마디 와 집게 쿠탕다 아동기 북니 나코이다바 밤바 마니 프리펌 아마디 마담 세이싱 간비락바 야라가니 에코기 모바일 폰 항도는 리저리 넘버 아무튼 가 하나 닝싱적에 9863102016

이세시부 간비락바 메세사무수 탱나제이 메세사시부 타비락리바 마룹나 울로 릴리프 캠대기 망렘바 가인 바이범 마루바시나 이세시 릴리프 캠다 레리바 유튜브 라이프 텔레비리바 아마디 레디오 타비리바 뿜나마카 타미나제기 하이나 숨나마카 타네 비락리

마탕기 로컬 자리바 메세세세 어왕 코노데기 닝제비 아그니 오미타 머릅싱하스나 타비럭바 메세스니 로컬 자리바시 머릅싱하스나 마타미세 마카 쿠이다나 간비럭바니 마타미세시 부세슬리바나 농마이템 솔렌드로 세링바나 에겐드라 덴추바 머릅싱기 마타미세 쿠돌담지리 메얀뿐나 담이네시

0: 헬로우 건강.
1: 다 쿠딩 게로이베 탕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 저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 기 탕쿤 마퍼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네푸다 선독 저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데 옌생기 섹션 타우라
1: 엑스퍼트 위너 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르 리타이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3 7078 dial to biduna sharukya biyo hello kungang

그들 담즈리베 세에시 아싯 아완타 펠마스테기 디네섬디 소피아 니게분 바 콘젤다 아사짓 앙움짜나 세링바 오케나 막점마디 장 장암 까메이나 세랑비 세니 세시 부코이다나 칸비르 리바마룹나 팟초이 팟4 라헤라봉 만나데기 히자마셈

그들 담자리바 이세에시 부세 색리바 호이드롬 나오보이 세링바나 이켄드르틴 수바 이세에시 부 코이다는 간비락리바 마룹싱디 공팔데기 아가스 디니스 안젤리 아마디 비카스.

아크쇼니 팔게 FM 상하이 전일 대기니 아돔나 토럼 다비리바시 하우직 봉파마스다 묵산독절이 석담 주코릴리 토럼란 토비리바시 잉콤 주게쇼리 아마디 독좀 고빈

닝싱 반응기 가칼다 까리긴 오이나 이따따따나 장루리바 하이팜 도팜 강다나 올라리 타모야시부 랍나 담나 레이크라바 마학부 닝싱 루바다 마팜 강다바 하이부도 오헬리 애기 분시부 강북이 방글 레이실락드리 아숨나숨 릴라드라 애기 분시

마이통다 따리바 사클론 가야나 항리 와항 가야 아두부 콩펌제나 파크라바 에게 농시바부 아무카나 가나나수 무탓방 함라론 타모이 농달라두나 탐크라바 농시낭기 골로이밍레니

아이기 탐위라 가능다 라두나 탐저리바 난기 석담부디 그이동농다 레이마이 탁다다 할로이 농시비 난기다막 분식이 립레바니 아이기 뿡닝나 코이다 잡수 농시 잡수 낭다니 레한비오나 낙다 다독비노 에부 마복시기